왜 어디서부터 잠깐 잘 모르겠어. 나 어려서부터 우리 성은 파란색 머리병 어심 걸었어. 제 하게 잘하는 뭐인지 보듀를 번번이 여기 어딜 가는 선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예전에 파란색 매일 보는 게 불안한 우인지 어젠 정말 후회되는 뭐인지 아니면 왜 불안한 나인지 어우 영신이 모르겠어. 사서 파란 뷰 잠시 되지 아기 봐라 찾을 거야.